우리 셰롤러 우리 아랑고르피가 너희 많이 둘레카 샤롱과 지제투 오늘은 왜 이래지 와맘만네 난고로 제마 왜 이래지 아구나 구만구에투 구무삼비크 51 anos. Ngawe inandia. Uche kuru wanchi chandami. Bazo waire singa soka kuche kuru baya hii. Radi Mozambique kache kuru baya hii.